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해야 돼. 캠비 멘제 피우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제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살아. 좀 봐요. 아, 피해드려.

0: 가수를 그게 지리니 패지 랑글십은 너희 뭐예요? 랑글십은 런 안올리야 동수면자와 듄이나 시송야래 듄을 봐 동수면자와 듄송네 동수면자와 듄송배 나네 다 빼나치 솔라칸 긴둥기 갤롱기 똥아 셀라베이나 대다 신이 똥 동시 솔라칸디 에니 가서 데레베다 가서 우리 그게 전시 뭐 소리다 가나이니 갤롱기 똥 셀라베이나 신동 사지 저기아래 근데르베디 다 가서 우리라 다 안다 디다 디샤 동루 멤버 송아래 다 간다 안다 데 랑동 세손 랑동 세야데 코랑 코랑 그 똥배 되야 말해 코랑 코랑 그 똥나 애니 코랑 이야기 샤야 말해 대잖아 차달 두고 말해 저자다 코랑 여아래 매바다 말해디 이나야 코랑 똥루디 최전 코랑 가서 그래 주사네 극식 코라 각자 대모를 두배 똥 시리자네 다 나랑도 놀이야 극식 되니 각자 대 고모르스는 것도 샤이무도와 나발의 샤이무도와 자단디 수코랑 코랑의 내루스 두번 들어보시면서 놀이 샤이무야래 수코랑 코랑기배 나랑도 능수 따가랑 전지 인루 따가랑 전지 코랑기 인루 따가랑 이모르시 놀이야 샤이무도자네 코랑 코랑기 내루스 두번 들어보시 나이무야래 코랑 코랑기 내루스 두번이 여배이나 코랑기 내루 통해 놀이야 수코랑 통고 수코랑 Nilu, Tudu Tonga, Longolia, Sukran, Tongu, Suk, Shishanko, Nangu, we are. That is Minibus Sabdua, Shadafashan, Stadus and Shishanko, Paji, Jusha Medu Changua. The Dima in the Tane, Ta, Kora, Kora, and Nilu to be Don, Kaza Kora and Moni to be Don, Sene. Said Kora, Kora, the Tonga de Mamache. Rangdons, Kora de Mamache. Da? 자자와다 숙동보우신 숙이 땡기 뚱니디 숙코랑 코랑 내루수 두베 똥니 지다 나오는 신 텐데니 좀 매대봐 코랑 아니 민교왕기 여섯신 봐도 텐데니 두베 똥한테라 숙동보니 생인 숙유동보니
1: So we read that emptiness is form emptiness is not other than form and form is also not other than emptiness So this first expression, form is emptiness, refers to the manner in which form is said to be empty. For example, in Lanka Avatara Sutra, we find seven different ways of being empty, which are listed there. For example, one manner in which we can say something is empty of something, for example, say a temple is empty of monks. There's one way of being empty of, but here the emptiness, the temple being empty of monks is said to be an emptiness of the other, because one the basis of emptiness is being empty of something else. Whereas the when you say form is empty, the manner in which we understand something being empty of here is known as the emptiness of intrinsic nature or rangtong. So when we speak of self-emptiness or emptiness of self-nature, we should not understand this to suggest that form is devoid of form. This is not the understanding. Form is form, and that reality of form being form is not being rejected. What is being rejected here is that the form is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So, for example, when we perceive form, we perceive it as if the form itself constitutes its ultimate reality. And however, if the form that we perceive itself constitutes its ultimate reality, then when we subject the form to a critical analysis seeking its true reality or ultimate reality, then form should be able to withstand that analysis. This is, however, not the case. When we subject the concept of form to critical analysis, it turns out to be unfindable through such analytic

0: level of part of seeing, or sorry, part of, yeah, part of seeing or part of insight. And then the section where we read, likewise, there is no suffering, there is no ignorance, there is no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so on. And this section explains the way of practicing emptiness at the level of part of meditation. And then the next para, which reads paragraph, therefore, Shariputra, since the Bodhisattvas have no obtainments, they abide relying on the perfection of wisdom. That section explains the practice of emptiness at the level of the last stage of the 10th Bodhisattva Bhumi, where the Bodhisattva is abiding in the meditative absorption called the diamond-like meditative absorption.
1: So ta lam nga pe cholam ne chene ene ka jo da lam nga da ta da de te jing gi ni sa chu shen di di ya wo mo wo ne ko mo ko mo pho ya di nyam sha ne ko pho du ya de to ba ya pho de ya de chene ta chene da nyam sha su za ne ka da a tu ni ne nyam sha bu nyam sha ta zo di gan lo de ge ya de che dine yin bei lu za ne cholam ge ne ge la da ne la be a so de tung ni li ya ji be na gum jung ge san na ya da tan ma be che ji da tu jung ge shi le de ji sam jung ge shi le ji de ne ge ta ne a ba da tung ni li ya kwang ba chi ge ya de da ga da wo mun ne bu ji be na ba sa ma ji hu ne tung ni ge ta wa ge de ge ya da tung ni ge ta ya cho a che ni ani jam zu be shan de men da ji do chi mu yang ya 당연히 인주 삼아 타바 되는 걸로 몇점만 인버지 쇼쇼부 좋은데 용도가 대장배다 닝지 대장어 쓰는데도 간다 동리가 따라 좌전에 배 닝지 샤다면 되고 또 없이 뭐야 다디 된대 용사리 그다 디 간다 동리가 따와 응을 깨니 이 전주 쓴 교수들이 이 동리가 따라 좌전에 그 또도 내가 중요해 용기여봐 이들 사네 아니 간다 전주 쓴 디제를 깨니 That's just one way, but you know, not doing it down, well, get Saturday. Ready, yeah, that's just some June that the Dickton and Mother, Baji, Casual, not to solve it. That I have a sort of the Ine, Kadatuni, Gunjun, the Tomapse. So then, D, Tuni, the Migu, Gunjun, Casual, the Pigata, Tobiagi, to solo Lobos of Indusane, Solemn Say. To so, yeah, that love them. That the Nea Cheney, to so Nibaro Yakoromi, and a Chachine. 거라 냠냠 더 섭수 섭도 치는 일이 전에 다 제시 비 띵지 그 좋아 제리 비 섭수 섭도 집에 가도리야 아니 돈이 그 군주 탑이 전에 잘안 버렸지 대래 아니 군주 탑이 전에 아니 지니나 눕서 쳐로 쳐로 쳐도 되게 와래 저기 일이 전에 아니 쳐서 다 쳐서 좀 서로 쳐서 일이 잘안 온 일이 쉬부디 난 건데 쳐 대네 더도 아니 더번이 더 산한 터이 전에 아니 돈이 무슨 또 군소고 나와요 눕 Tunjin Nawaya Nuk, any Kareta, Dananga Nawaya Nukche. Kanda any, the Tongbani Lepe, Chulu Shusha was Hindu in it, Kasuri Yujen, the Dene, Dodiano, Kadabe, the Nisuna, Nina, Tarabe, Lobe, Tao Tuni, Kasuri Bugi, Nyamun Tun Luzane, any Tabarichi, and Tolum Top, Satan Wishi Top. That the name, any. 가시오를 보겠어. 이모라, 단지네야, 아니, 지금 녀몽 걸고 들어서는 마치 윤주 걸고 들어서 마치 채, 아니, 마다 서두르는 걸로야 윤주 걸고 리베리베리베 파 빵채. 앤데네, 나 사두르베 기지 탐하스네인 자도 사 개베 기지 탐하스네인 자도 하나 되는 것 하나 아니, 윤주 인연 보신다 윤주 빵, 봐. 데네 아니 다섯 손문 내 걸로야. 다 dungi dobe lobe tung da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shu

0: 죽어져야. 아, 디저트에 딱 커도 커도 돼. 시장 걸로 지금 내는 거야. 시장 걸로 내야게 자와 자와로 돼. 착외 왕게 랑로 착왕. 지금 랑게 그게다. 지금 변화 범위 변화 자와로 돼. 내가 돈에 착받아. 되게 깨매. 이제 투대야. 양은 살을 창 투대야. 딱 먼구지 도수 형태기도 봐. 진짜 살을 잘했자. 간다 등주지도 나라리야. 투대야 되게 투서디 늦잘을 땡대로 지금. 간다 양 차단 얘기 깨인체니. 등주지도 나라리니 투대야 되게 차단 얘기 깨인체니.
1: And also, if we observe the world of animals, even in the world of animals, lot of the all the conflict and the destruction, destructive actions really stem from these calamitous mental afflictions such as anger and attachment. For example, we see in the animal world there's a lot of fighting and also causing injury. By one to another, and a lot of these, at the root of many of these, lies an attachment or desire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particularly desire related to mating, competition. So we will see that again, it is the attachment and anger which then give rise to destructive acts, even in the animal world as well.
0: 다 자, 진짜 인도 뭐래? 단 유목 그 자와대 단 유목 남자랑 남자 멍구지 용대기 여대 뒤에 되게 자와 자와로대 아니 차단께서 유람 양나 변하다 가서 우리 그게 다더 더기 슬럽대하게 다 다디 시푸네 아니 지들 나왔나시 전지 문에 주제가 찍다. 다가는 신기 상당히 슬러드 전지 무차네 가서 그게 뜸이 장왕게 아니 즉 상당히 인지지 러리야 나와 대다도 르다 신체 아니 그 차단게 뉴몬께 연구하라 대왕게 아니 디딩이 그게다 탄던 네베 레몬 것이 그 연대기부터 세워도 봐. 자 디딩 이마 인들다 뉴몬디 디 남자 멍구 예베 싸워로 그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두번 집에 집에 사들 얘기하라. 다 텔레야 그 네루로 멍벨로 지 네루로 지론진 네루로 멍네 그 지로 집에 있는데 그 멍바 있으게 하라 그 머리바 있으게 하라. 다 뉴몬 그 싸워도 되는 말이야. 자, 근데 인도다 시버숭기 아니 걔네 그릇을 시버이네 디디 독순지다 사과라 있는 띠무기 다 가서 그래 그게 왕균이 얘들지 자, 근데 인도 시순 왕균 꿈무마 생다 시버순 왕균의 꿈무마 꿈무디 다 시버코아스 아주 다 따과르 시버코아스니 배 셰데야디 다들 삼당이야래. 띠무 댄징기 차이어도 해야 돼봐. 띠무 댄징기 왕주류에 다 류데인에 난그 류데인에 다 치 느지지데인에 다 간다 띠무 댄징 왕기 다 중대받지. 띠무 댄징이 샤완도 해야 돼봐. 이나 다 동해변에 실사 다 뒤셔.
1: So therefore there are all these different mental afflictions within us. Many of them are derivatives of attachment and anger and so on. And however, at the root of all these diverse mental afflictions lie what is called the delusion or ignorance. And this is really the delusion, this is really an erroneous belief in a kind of an objectively real self and its possessions. So in other words, we call it the grasping to the self, I and the mind, and I and mine. So at the basis of all of this is a kind of a clinging to a selfhood, a clinging to a self or a selfhood, which is thought to be autonomous and objectively real and has some kind of independent.